0: 行了天哪哇狗比行了都哪一弄个星空滴滴空啊里你蓝里尔卡波西米米雷风一蓝蓝的行了妈那滴滴空啊滚么蓝的一弄个说呀嘿哩王啊里王啊里么坑你你
1: 이레이바기다막 a 타와이 a 토키 아 a 우 k 싱나 가야다 a 아이 a 팡 리바 타 a 이다 닝싱 링 아시 순 a 호우나 비 a 바니 마 a 이나 에코이다 타우나

0: 밤피너버기 학덕덕 깨기 농관 꽁얀버 마나우이 붕어 못한 간밭가 흉상들 내락바 가 흉상덕이 도락리 아이 하이 하이 마마 따라 마 토이먹라 이따버라 나나의 괴레지 양은바 그리 딱 비가다바 마마 따라 마 토이나 괴로이나 우리 하여가 이 몸랑리 싸 토이비 우다바디 당글레 까이꼬이 기브라 모양레 까이꼬이 기브라 이짱까다 이르자티
1: 이몸랑리샤토이비디마빨리붕어기야 탕나라이라상다아나크라이라카나버짓키도응음바거리하이바아이나꼭빠이몸부야몽기까리마더울라이라드나자로빨리마마또이몸랑리샤토이비도나양나꼬우르수와하이드나빨리마마또탈레도이뻔싱비에마빨리마마또숭콩도락빨람리엔쨍가이빠또원여럭리 몸몸랑리마차토이비비에마

기 공탕 아시기 샤룩 아마 오이나 나시디기 하우르가 마탕타기 군트라파우바 노마이징 쿠딩기 캠퍼스 아시기 마눙다 플라스틱기 폴럼싱 콩갓뻬기 타박 자타가니 나시 아후바 누미타 림스기 모게테기 트래픽 아일랜드 파우바 아모트 아카이 생도키 림스 임파르부 플라스틱 시즌다바 캠퍼스 아마 오이나 보호나베다 미풍 쿠디망나 마탱 빵비나바 아필 떠오르리 MLA RK Imona ngasi water ATM booth ama hangdokre Rajyagi Public Health Engineering Vibhag ki makhada Sagolban Mainole ATM water booth hangdokladna MLA RK Imona hai Sagolban Kendra da water ATM booth thamba asi ngasi gi asiga tharaga ani subani thawrang asina miyam da liter kun gi jar amada lupa tara da ising leiba phangani mangnai wahengbam lekai natraga kangabam lekai da athuba matamda water ATM booth ama thamnaba thawrang tori si Akas Bani Imphal degini Masagi yum the lake dre. Mahak matam sangan naduna lerakpani. Masagi sahi umpumari sukre. Mahakasi National Award Pankraba filmmaker, music composer amasung actor amani. Nifunito suba National Film Award mahana. Mayofigi masa film gidamak. National Film Award for Best Feature Film in Manipuri Panki. Mahana. Mayofigi macha. China. Telangamamai. Nungshitiel. Lamai amasung kongtang na singba. Maming leraba Manipuri film kya. Direction P.K.

내게 농무한 꿍안변이다 선아한. 아이봉아 비들이 났고 비들이 났고 마기 신우 하이비도 야드 야드선 마상카라 허리봐도 코이닝 다리라가 꼭꼭꼭나 보이달라가 노래드나 신우부 하이브라네 신우부 냈다버려 이봐이봉아 비마선아한 신우디까지 아이디기 거기까지 아주디 오이 비라브라 마니드나 아사나한 파이봉아 나몽엄제로이 남다바야디 사나한 이 파이봉아 나몽엄제로이 남다바야디네 사나한 파이봉아 나몽숭엄 행엄제로이 오이 마탕 간바이낭앙고 삭보다 신탁까진 카가 아랑아랑 나 공부사이 똥제이 나미비 빠로 사노 하이드나 호쉘랑바 비비에마도 와빠이봉이 망고한 견종왕대 해관대 제노잔비 스나이비에마 아이시게 까뿌라우 하이버니 까리눈이 스나이비에마 시수시드나 나나이 제노 이미나디 따라우 따라우 까라이데기 삐네 꺾어도리베노 하이 딱히엔 쿠누 공존비 빠존비 나메뚜다 구도미나 정라우나 틴젤라가 까뿌드나 하이마이 삐에마 나나이 제노라이 샤라이 샤네 이미 Kapta kapsa ragi. Asom na senu at san bigi mi kamira kunta wada. Mapai bunga matang kanba.

이슈이 뿐아 랑리발람다마시디 람랭 개버풍구여우가 도래도 사나 아두디뿌 람랭 개버풍이 풍콩다 이뽕까나까나라이베기 아목디앵비우도이뿌 비에마 사나한 나나이나 뿐아 섬양자바다 람랭 개버풍이 풍콩다 가당 쨍앙나 꼬이마 뿌밍와 간다우다나 덤버머디 뿡리다 샤나한 아두디뿌 아떼이까나 외람노이 나 수메레이라